지 나무의 진리모 아멘 후로온 삼모와 라디 아 아는 이스라엘 포니세 예카이 사이오 conforme catch yourself to your mind. Never yet out to you. And you might.